함께하는 음악 여행.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느긋한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하죠. 뭐든 후딱후딱 빨리빨리 해치우는 게 버릇이 돼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자꾸 재촉할 때가 많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은 느긋한 사람들을 그냥 느린 사람으로 바라보지만 느긋하다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마음에 흡족함이 있고 마음에 여유도 있고 넉넉하다는 아주 긍정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서로 재촉하지 말고 주말에는 좀 느긋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치유엔 버전의 만만 파광 듣고 오겠습니다.

내 치유에 만만 화광 듣고 왔습니다. 인생을 동행할 친구, 같이 늙어간다는 것, 같이 간다는 것, 같이 있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써놓은 글인데요. 인생은 누구나 나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쓸쓸한 길에서 누군가와 함께 동행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인도 좋고 친구도 좋지만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동행할 사람을 찾기란 모래 속 바늘 찾기만큼 어렵다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부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 중에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선배 하나, 무엇을 하자 해도 믿고 따라오는 후배 하나,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냉철한 친구 하나, 나의 변신을 유혹하는 톡톡 튀는 친구 하나, 여행하기 좋은 먼 곳에 사는 친구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인 친구 하나, 언제라도 불러낼 수 있는 친구 하나, 독립 공간을 가지고 있는 싱글 친구 하나, 부담 없이 돈 빌려주는 부자 친구 하나, 추억을 함께한 오래된 친구 하나, 연애 감정이 풍부한 속 깊은 이성 친구 하나, 과연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은 이러한 많은 친구들보다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어떤 것이든 공유할 수 있는 인생을 동행할 친구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내 마음을 꺼내어 진실을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모르긴 몰라도 노후가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류철석과 박향란 가수의 내 편 듣고 왔습니다.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를 했다가는 살이 빠지기는커녕 건강까지 해치기가 쉬운데요. 또 체중을 줄여도 곧바로 요요 현상을 겪기가 쉽습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가는 높은 음식, 또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면서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식품으로 식단을 짜야 합니다. 특히 이런 식품들을 잘 조합하면 다이어트 식단을 맛있고 간편하게 꾸릴 수가 있는데요. 아래 체중 조절에 유리한 음식 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달걀 프라이와 고추인데요.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생성에 좋겠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아르기닌이 있어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매운 고추나 핫소스를 곁들이면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시켜줍니다. 다음은 멜론과 포도인데요. 덥고 찌뿌둥한 여름날 오후에는 멜론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을 끌어올리는 천연의 단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붓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가능하다면 붉은 포도를 곁들일 것을 추천합니다. 항산화 물질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지방 저장 유전자의 활동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땅콩 버터도 좋겠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사과에 단일 불포화 지방이 많은 땅콩 버터를 펴 바르고 폴리페놀을 함유한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줍니다. 포만감을 장시간 유지시키면서 인슐린 대사를 개선하는 건강 간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와 그리스식 요구르트도 체중 감소에 좋겠습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해서 칼로리가 지방으로 전환되는 걸 막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고구마에는 그리스식 요구르트를 곁들이면 좋겠습니다. 지방을 태우고 체중을 줄이는데 요구르트보다는 효과적인 음식은 없습니다. 그리스식 요구르트에는 일반 요구르트의 두 배에 달하는 단백질이 들어있겠습니다. 그리고 녹차와 레몬도 체지방을 태우는 데 좋겠습니다. 녹차에는 체지방을 태우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데요. 여기에는 펙틴과 폴리페놀이 풍부한 레몬을 넣어줍니다. 포만감을 지속하고 체중을 빼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여기에 민트를 살짝 올리면 더 좋은데요. 민트는 식욕을 억제하는 허브입니다. 그리고 리코타 치즈와 블루베리도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리코타 치즈처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우리 몸이 지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해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블루베리 등 베리류 과일을 곁들이면 더 좋겠습니다.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이 에너지 소모를 촉진시켜주면서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덕분입니다. 또 통밀 크래커와 참치도 좋겠습니다. 통밀로 만든 크래커에는 섬유질이 풍부한데요. 여기에 단백질을 다량 함유한 참치를 올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지방세포의 성장과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몬드와 피스타치오도 좋겠습니다. 배가 출출할 때는 와플이나 비스킷 같은 탄수화물 덩어리 대신 피스타치오와 아몬드를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체중 조절은 물론이고 두뇌 건강에도 좋은데요.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에는 아르기닌이 특히 운동 중에 우리 몸이 더 많은 지방과 탄수화물을 태우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크 초콜릿과 베리류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인 초콜릿은 플라보놀과 각종 항염증 물질이 풍부하는 항산화제의 보고인데요. 여기에 역시 플라보놀이 풍부한 베리류를 곁들입니다. 플라보놀은 체중 증가를 억제하고 에너지 소모를 촉진시켜줍니다. 또 몸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호두까지 곁들이면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간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와 올리브유도 체중 관리에 좋겠습니다. 감자는 체중 관리에 불리한 식품으로 여기지만 제대로 조리하여 적당히 먹으면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는 오븐에서 굽는 게 건강에 좋겠습니다. 구울 때 올리브유를 감자에 뿌려두면 바삭한 튀김 맛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또 후추를 뿌리면 풍미가 더 좋아집니다. 후추의 피페린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 세상에 귀찮은 일 중에 하나가 삼시세끼를 매일 어떻게 챙겨 먹는가이기도 합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밥이기도 하지만 귀찮다고 하여 대충 싱크대에 서서 한 끼를 해결하지 말고 좀만 신경 써서 그 한 끼를 잘 챙겨 먹으면 어찌 보면 그 하루는 좀 더 든든하고 무언가 심리적으로 행복하기도 건강한 하루가 아닌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요.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끼니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챙겨 먹으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했습니다. 내 끝곡으로 윤경학과 김선희 가수의 사랑해 좋아해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성 책방의 전명입니다. 감성 책방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 허순복 작가의 단편 소설 돈키그랑떼의 일생의 세 번째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춤바람, 꽃바람. 느슨하게 돌아가는 모도꽃과는 달리 나의 두 발은 재빠르게 움직이며 돌고 돈다. 오른발 멈추고 왼쪽으로 빙글, 왼발 멈추고 오른쪽으로 빙글. 춤과 동시에 여자의 가슴이 뭉클맞춰 오고 돌림과 함께 떨어졌다. 다시 뭉클맞춰 온다. 위쪽에서 느껴지는 반응이 재빠르게 발쪽으로 옮겨지며 촥 하고 발을 멈추는 순간 나의 심장도 부끄러운 듯 숨을 멈추는 것 같았고 여인의 몸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까지 더하여지며 슬슬 돌아가는 그 멋이 참 묘하게 사람을 흥분시킨다.

0: 지금 나는 더는 음식이나 얻어먹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춤잘 추는 아저씨라며 60, 70대 할머니들이 주변을 맴돌아치고 점심을 사준다, 옷을 사준다, 심지어는 집까지 찾아와서 청소까지 해준다. 마치 나이 들어서 왕의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온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행복에 빠져 자신이 누군지조차 알아보기 힘들 만큼 붕떠 살았다. 모자랄 것 하나 없었으니까. 현대 남자들이 추구하는 요소들을 다 갖추었으니까. 첫째는 자유의 몸, 둘째는 밥해주는 식모, 놀아주는 파트너, 돈 벌어주는 아내. 이 모든 걸다 가졌으니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으랴. 변변치 않은 아내를 돈 벌라고 외국에 보내면서 내 적금을 다턴 것은 나의 일생에서의 첫 모험이었다. 첫석 달은 일전 한푼 보내지 않았다. 나는 속이 재가 되는 듯 했다. 이거 본전도 못 찾으면 어떡하냐. 잠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독촉 전화를 걸었다. 이자 돈이 불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암력을 가했다. 꾸지도 않은 이자 돈 얘기를 하는 게좀 캥기기는 했어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돈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랬더니 먼저 이자를 물라면서 인민币 2, 3천 원씩 보내더니 반년이 지나서부터 꼬박꼬박 인민币 만 원씩 보내왔다. 워낙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는 나를 믿었던지 아내도 시름 놓고 돈을 보내온 것 같았다. 5년이 되면서 나의 통장에 50만 원이라는 거금이 채워져 가고 있었다. 푸르른 하늘에 꽃구름이 요요히 떠다닌다. 얼씨구 기분이 좋아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여행을 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 무도회가 한창인데 예쁜 선녀를 껴안고 빙글빙글 돌아갔다. 발이 삐끗하더니 몸이 붕하고 아래로 내리곤지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지폐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발목이 아픈 것 같았으나 언제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휑 하고 달에치 오르더니 지폐를 그대로 휘감아 간다. 두 손을 하늘로 향해 내 돈하고 목 터지게 외치면서 쫓아가다가 그만 똥구덩이에 풍덩 빠져 마구 허우적거린다. 엉덩이 쪽이 질퍽하고 감각이 안 좋아서 나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꿈이었다. 그 꿈은 왠지 불길하다 느껴졌으나 나는 그 생각을 잠시 미뤄두어야 했다. 꿈속에서 많이 놀라 그만 실수를 한것 같았다. 뒤처리를 다 마치고 나는 해몽을 했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재빨리 두 번째 모험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생각했던 차에 전화를 넣었다.
1: 좋아요. 그돈 올해에는 아이돌이겠어. 그거 본전까지 몽땅 줘.
0: 아저씨, 왜 그러세요? 날못 믿는 거예요? 두 분께 올해 이자까지 합치면 65만 원인데, 이제 두 해만 더 넣으면 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1: 그래도 내 몸도 아프고 하니 돈좀 써야 되겠어. 올해에는 꼭 돌려주어.
0: 일단 알겠어요. 기한이 아직 석달 정도 남았죠? 그때 가서 다시 봐요. 친조카가 아니고 애인의 조카지만 그래도 자기 이모 돈도 있는데 설마 내 돈을 떼먹기야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애인은 남편이 배 타는 노무를 나갔다 사고로 사망하면서 사망보상비 10만 원을 받고 시내로 돌아와 외국 간 언니 대신 그집 며느리와 손자를 돌보는 젊은 작은 할머니였다. 무도장에서 알게 되었는데 참 순박하고 정이 많았다. 그녀는 늘 시내 사람들은 믿을 게 없다며 입버릇처럼 요으면서 말을 시작하곤 했다. 그러면서 같은 농촌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남 같지 않은 믿음이 간다고 살갑게 굴었다. 그녀는 나의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저녁 반찬거리도 준비해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그녀는 나의 집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집에 들어선 그녀는 환성을 질렀다. 와, 오빠 집이 좋네요. 와, 깔끔.

0: 마지막에 아주 잘도 거둬놨네요. 그럴만했다. 아내가 본전 10만 원을 벌고도 또 10만 원 되게 보내왔다. 나는 10년간의 셋집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그 돈으로 시교에 새 집을 사 인테리어를 해놓은 지 이제 1년. 아직 아내는 집 구경도 못했다. 그런데 아직 갖추지 않은 것들이 많네요. 침대 세트도 그렇고 커튼도 안 했네요.
1: 이제 동생이 알아서 해주면 고맙죠. 여자 손이 갈 데가 많지요.
0: 말한 대로 그녀는 자기 집처럼 집안을 잘 꾸며주었다. 뭘 사든지 돈 달라는 말도 없이 다 자기 돈으로 사주었다. 내가 체면을 주겠다고 해도 그녀는 네, 돈 많아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게쓸 데도 별로 없고요. 라고 거절했다. 그녀는 딸에마저 18살에 심장마비로 저 세상을 보내고 보니 혈혈단신 혼자였다. 여자가 꾸며놓은 방은 드디어 집 같은 분위기가 났다. 신혼방처럼 꾸며놓고 그녀는 조용히 둘러보았다. 커튼도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밀어보고 침대에 앉아서 베개도 만지고 시트도 만지면서 말없이 조용히 뭔가 깊은 상념에 잠긴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나는 그녀가 측은해 놨다. 다가가서 슬며시 안아주면서 어깨를 다독거렸다. 맥이 풀린 몸이 그대로 내 품에 안겨든다. 날마다 앉던 몸이지만 오늘따라 느낌이 이상하다. 콘크리트 바닥에 발바닥을 붙이고 안을 때랑 포근한 침대 시트에 엉덩이를 붙인 상태로 안을 때랑은 달라도 많이 다르다. 그동안 잠자고 있던 남자가 불끈불끈 약동한다. 벼랑 끝의 선택. 눈이 내린다. 첫눈이 내린다. 푸슬푸슬 소리 없이 내린다. 언제부터 내렸는지 창밖은 온통 새하얗다. 세상의 모든 걸 차별 없이 새하얗게 덮어준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깍쟁이 남편도 삼겹살을 사오곤 했다. 나는 된장을 기름에 볶아 쌈장을 만들어 놓고 밖에 매달았던 얼린 배춧잎을 들여다 한가마 푹 삶아 놓는다. 그리고는 내 식구가 오랜만에 고기쌈을 해서 배 터지게 먹곤 했다. 그때가 그립다. 남의 나라,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면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밥 얻어먹는 지금의 신세가 가엽고 불쌍하다. 이렇게 이 집에 계속 눌러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집에 돌아갈 수도 여기에 남아있을 수도 없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냥 불쌍해서 받아주었을 것이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직 나의 사랑하는 딸뿐이다. 그런데 이 모난 엄마는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빚만 안겨주고 내가 가버린다면 나는 딸애한테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되고 마는 것인가. 하느님, 제발 절 살려주세요. 저는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흐른다. 천천히, 천천히 흘러내린다. 쩔룩쩔룩, 나는 목적 없이 하얀 눈 위를 걷고 또 걸었다. 빗돌빗돌한 발자국을 남기면서. 영애야, 너왜 이래? 빨리 집에 가자. 미화가 헐레벌떡 눈 속을 헤치면서 달려와 나를 끌어안는다. 내 발자국 보고 찾은 거지? 빗돌빗돌한 내 발자국. 그래서 나를 술래잡기에도 안 끼워줬니? 그래, 넌 금방 잡히니까. 그러니까 술래잡기 더 이상 하지 말자. 솔직한 미화의 대답에 나는 웃었다. 그리고 내려놓았다. 억울한 마음을. 미화도 울었다. 오수에 잠긴 듯눈 오는 거리를 내다보며 자신의 아픔을 처음으로 나한테 드러냈다.

0: 내가 내 마음을 왜 모르겠니? 나는 사람들이 나더러 참 예쁘다고 말할 때가 제일 싫었어. 예쁘면 뭐하냐고. 가난한 농촌에서 안못 보는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 바보 동생까지 책임져야 하잖아. 이렇게 외국 타향의 곱사등한테 시집와 부모님과 바보 동생을 섬겨야 하는 나는 살맛 났겠어? 그래서 네 마음 잘 알아. 그런데 지금은 다 이기고 잘 살고 있잖아. 남편도 날 사랑해주고 예쁜 새끼들도 키우면서. 뭐 물론 부자 시형 덕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난 만족해. 미화는 눈물을 쓱 닦고 다시 밝게 웃었다. 나 요즘 생각해봤는데, 너 우리 시형 집에 들어가서 도와줘. 내가 버티기만 하면 노임은 섭섭지 않게 줄 거야.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주일 못 버티고 다 시형한테 쫓겨났거든? 내가 잘해봐. 힘들기는 하겠지만. 나한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함정에 빠진 나한테 주어진 것이 썩은 밧줄이건 생밧줄이건 나는 쥐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닌가. 나는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시형이라는 그 남자가 사는 집에 겁 없이 말을 들여놓았다. 시교 쪽에 위치한 단독으로 된 3층 별장이었다.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서 벨을 누르니 집사인 듯한 나이 드신 아저씨 한 분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저녁상을 차려주면서 말했다.
1: 오늘 저녁 그 방에서 쫓겨나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면접은 합격된 것이니까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0: 음식을 실은 밀차를 밀고 내 운명이 달린 그 미지의 문을 열었다. 문이 서서히 닫힌다. 남자도 천천히 휠체어를 돌리면서 이쪽으로 향해 돌아선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손으로 마구 문질러 놓은 밀랍 같은 얼굴에서 오관을 찾아보기조차 힘들었다. 괴물 같았다. 아니, 괴물이었다. 꿈에 나타날까 두려울 만큼 끔찍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여 내 앞에와 멈춘다. 그리고는 나를 점토록 쳐다본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무서웠지만 눈을 맞췄다. 내가 눈길을 돌리면 쫓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유를 알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흘렀다. 끔찍한 그의 몰골은 눈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빗바디로 온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며 수모를 당하는 남편과 학비를 번다고 추운 겨울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딸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동상으로 부어오른 두 손에 뚝뚝 떨어진다. 탕 하고 휠체어가 밀차에 부딪히면서 밀차에 실렸던 밥이며 반찬이며 국물이 와당탕 소리내며 쏟아진다. 괴물은 나가 하며 소리 질렀다. 몇백 년 비어있던 동굴에서 나오는 울림 같은 무엇에 찍히는 듯한 괴음이 흘러나왔다. 순간 나는 애상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다. 괴물은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특히 얼굴이 심했고 팔은 움직일 수 있는데 손가락이 한 대부터서 쓸 수가 없었고 발은 경하여 잠깐 설수 있을 뿐 자유롭게 걸을 수는 없었다. 내가 할 일은 식사를 도와주고 시간 맞춰 몸에 약 발라주고 눈치를 보며 그가 손을 써야 할 부분에서 도와주는 것이었다. 모든 일은 그와 직접 접촉하는 일인데 보고 있는 것만도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쳤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입을 꼭 다물고 눈을 딱 감고 견지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어느 한 가지 쉬운 것도 없었다. 식사 중잘 다물어지지 않은 입에 적당한 양을 맞추어 넣어야지. 조금이라도 많이 넣어 흘러내리거나 하면 마치 내가 잘못이라도 하듯 식기들이 바닥에서 나 뒹굴어야 했다. 엉덩이가 있는 가운데 부위만 상처를 입지 않은 알몸의 남자의 온몸에 약을 바른다는 것도 고역이지만 조그만 잘못 건드려서 아프기만 하면 몸부림을 쳐 그의 팔이나 발에 얻어맞아 멍이 지고 피가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괴물도 이젠 원래의 자신의 모습을 거의 찾아가고 있었다. 나에게 살갑게 대해주었고, 정원 산책을 나가면 꽃과 나무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기분이 좋을 때면 시도 읊어주었다. 가을 단풍이 짙게 내려앉으면 이제를 펼쳐놓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단풍 나무숲에 내 모습도 넣어주었다. 그가 사무책상에 앉아 걸걸한 중저음으로 전화를 받고 회사의 서류에 사인을 해주고 컴퓨터에 정신이 팔려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나는 넋놓고 바라보았다. 정말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나 같은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을 사는 그들이 부럽기도 했다. 손을 저으며 나한테 오라는 신호를 준다. 나는 따뜻한 커피를 풀어들고 그한테로 다가간다. 그는 웃으면서 말한다.
1: 오늘은 어떤 곡을 선물해 드릴까요?
0: 나는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을 선곡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는다. 넓은 등이 보인다. 하얗고 긴 손가락이 하얀 건반에서 춤을 춘다. 이렇게 5년이 흘렀다. 괴물도 미남으로 돌아왔고 딸도 대학을 나와 북경의 외자 기업에서 높은 노임을 받으면서 출근한다고 했다. 깍쟁이 남편도 돈잘 보내주니 가타부타 독촉 전화가 없었다. 나도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5년을 모신 주인을 떠나는 나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손가락에는 다이아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우리 집 문은 아줌마한테 언제든지 열어둘게요.
0: 우리는 포옹했다. 남자의 품이 이렇게 따뜻함을 처음 느꼈다. 돌아서는 그의 눈에 피어있는 맑은 이슬을 나는 보았다.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우말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우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우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